0: 아니 바닥에 담으려고 이래 담으려고 봐
1: 아르주나
0: 바바자
1: 바바자
0: 바바자
1: 아
0: 네 바닥에 담으려고 이래 만나는 바바자
1: 오 나 그렇게 애들이 쏠쏠대 와
0: 만나나 미래 고누 난다 난다 나 만나나 미래 고누